맡으사요 누구야 바로 나나무토 누구야 바로 나나무토 무사무라 미크로폰 무사무라 미크로폰 아바추라한테 말이리 누구야 바로 나나무토 다비 무사무라 미크로폰 아바추라한테 말이리 누구야 바